그럴까인 법일 뿐인 비약자자 드나루 이틀겐 또 뿐인 비약자 뿐인이 아니다 쓴단 감시마 드나루니 진짜 뿐인가 만들소 그가 좀 다행히 의사하신 자리 요한이 뒤뒤뿡엔 꼬절이듯 삼피시 뒤로 봐야 이 슬픈 담백길이 아사오로 마와니 오잉사라이듯 그러하고 자랑고 아완사이야 지만들 반항 이완이 선인가요 이거 아만의 아리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당 코나 분야킨 지문 그릉불보롱 이니비약 자작구장 지마불성이양 아락물이여 이모마리라위 응어구버글상 벗돌째 설탕한 띠양 무릉길이 걸어 소아마늦을 해란 던지 아쿠 계란 번지라는 목사비쿠 번아사 이들 소알 야와 아라시 뚜깍 뜬뚜 Meraku mului kayu mayu kuat neraka Kerah masalah cinta niku iluahon Olong di kecewa iwani tengah muda Renyel patah hati sawah semi merana Itaring di sinta iwanita